0: 야, 무튼 나 바이나루 남 콴데고 카샹 부가나 마나 오라므농리.
1: 아이노 도모두 놈도 자잔 능상 중코 도모 십랑 자만 곰당 도모 먹헌니에 분당 자쇼니에

아무나니 같이 도 벨로 줄리세 만나나 줄리세 티마니에 리츠코 무제 과부하 푸바괴 느자 로자 데 주자마과 에시 이피라도 스스 줄리마 데 도무니에 아과치치 오니니자 같이 치자 띵고 따마 데 도무니에 왕궁

아무나니 같이 도 벨로 줄리세 만나나 줄리세 티마니에 리츠코 무제 과부하 푸바괴 느자 로자 데 주자마과 에시 이피라도 스스 줄리마 데 도무니에 아과치치 오니니자 같이 치자 띵고 따마 데 도무니에 왕고

아무나니 같이도 벨로 줄리세 만나나 줄리세 티마니에 리츠코 무제 과부하 푸파괴 느자 로자 테 주자마과 에시 이피라도 스스 줄리마 테 도무니 아과치치 오니니자 같이치자 띵오 따마테 도무니 왕웅